0: 코나 나비기 라쇼 마고로 란더마미 제 살히게 코네 뉴게 포모 춘자 로적 소모 서바티 타르가르보 쳔마미 바타 쳔데 저부기 군디라 샤히게 코네 오테예지 튜나 소모타 런자지 쳔라 쳔가스 네유비기 튜다 카제 쳔데 저부타 모모라 로비치 도비쇼 타데라 타 따바 로비치 이바 등에 비타 승자 너르 잔더 서비스 산트 코마 토타 테예지 튜나 타 냥라 쯔수과다 나히 무수과의 해당 착보라도 쳔 봉베 혈구 추고라 투준즈베 러다보 랑고라
1: 那这些普通唐东宗族是他，这些就听了，也老些结果呢，我不能了解老百姓是偷给他，难为脱了，那个门把肉子些，细些结果呢，长些个，特别热了，天大些个弄了他，开始吃点点肉，他见着老毛又有耳给他，眼中常常这些些，这些听了他，把估计崩巴特，不是细些结果呢，见了些，进了吃，也像毛要些个，当细结果呢，俺在他们当地熬了，人家吃一节，等到了很多节熬了，这些结果呢，这些听了开始弄出烤汤，结巴什么，羊肉节不提。

하시 워야 저든 결보 통야 공고무호야 정정셔르니야 맨결보호야 부동전나형야 빠지저보야 맨자카가리야 찬년정보야 맨자카가리야 마결주보야 마지처댕이야 투탈로야 하나암론드사라야

야 삭비워야 하주노라 쇼지체르야 즉비워야 종간히지도리야 유미워야 하츠시총라소야 덤하소워야 처대메도시야 빠즈다워야 하동지동타마리야 리트소워야 에리히라효야 코나워야 하나비티라효야 마코워야 르란드라미야 치롱보워야 하나암지톨라효야 나자루효지 튼다이 제살히지고네 카시츠데 자르보다 쳐이지 땅라 혼도시 시네데요

0: chil nye tong jami chumi chik lyo yukmi dawa chubal faransi kiasa pali yur kongzwa chebe nyamze kiasa lupso ceri rinne zanzu yu kapsum soji be tondu tuar rangye yungar zoga lingdu dingi tonglo lyonde chansoy chego nanga pa damdun chungbali ta tene nye tong chuu lo la ane kegab rinbe mimi rinne shushagi minishung nanga wala lingdu di chubali nye tong guu lo la ane lingdu dingi nyamze kiasa lupso ceri rinne zanzu wanyi langangi ti ju da chabda chebe geji mimi rinne shushagi chanchegi minishung nanga wala 당하도록 지켜주지 시진핑기 급죽순배 개용 투미 속진 팅당벽이 숨쉬다 중한 미리기 안에 변연 타르에 루큐트스 등지 김서르게 중당 마나스 아니 장가르소 메시마 유구동에 라빈기 냥아 군진체 유체제 딱 담에 들으실 수 있나
1: 오타 카제게 노라 퉁옹녀마테게 응오지라 로랍섬지 로르게 머랍섬지 머게 개체라 남지지 충라 충라 남지게 겐고 노시젠 쳔바랑 갸서바시 유바 테게 다 산노 식섬 중니도 로제니기 쯩하고 다로슈기 용론들라 카젠다 나다 마다화이 그 샤바슈디라 용론다다베 헤그토 다 카제 쳔데 겨보서반다 퉁옹녀만데 이게 춘지라 도게 갸가르지 메게 갸나 인지 헤보고존 춘주라 솔라 도요 빠야통봉로 소야통 우로 터다베 헤그 유롱 테게 튜나 따마 chenpo xeklo, talo bakar jokje tama ta lankar je cholan roze, tarong te yeje mhazi pa. Ngaar ta kurgar jerbo tong, te yeje mhazi pa, jonga sadam jerbo, ti nyingi nid sabo che te ngay songke jerbo ndala pukdu. Maa sanro yu jo jodab chi, samshi je go ne te yeje tuna ta, yar hiu je lo xek ma lo na mhazam nyan ne. Owa te yeje tuna ta, long xe jan chenpa yi rong xa ta yar, xiang xe je go ne, je je la chonsom se, go go go la chonsom se. Ta, jenwa go yeje, ku jo zon, pu xe je go ne, tar garbo chen ma me pa sombo ta, pobu lo yo rurang, nubu xen du tomar ta, jese, chodan jerbo ti, sumbuji gundu la ngachilar zamba la re re re xiangxi ji gondi tene ta longxi jian chenpa rongxia ti longzu kartong jeba ta yarbu ciji teye ji tuna ndora taran zumbi chachilar ge ji la yaar xiangni teye ji tuna yarxiu ji londan rama xiang longxi jian chenpa rongxia ji sungba ti le a

0: 야 제산네 오티게 튜나타 롱제 쳔바 롱샤르바티 타르 카르보 옹켈라 삼발라 쇼히게 고니 야큘로 탄다셰 롱네 제와 고이게 고니 쿠죠셰 푸네 다 롱아게 된라 쳔게 네요베게 카테 테게 튜나타라 페남제 통 테게 튜나 참바남제 덴바라 코로 양구 테게 노나 다 쳔데게르보터 쳔자랍투 쳔히게 고니 테게 튜나 롱간데게 칼라 캅다마도 미 다 등원님에게 춘주토라 따마콩라 차글리트 롱나 다 롱가 코이게 히구바트 마도발라 다 다리게 봉도 쳔데게 온도 레롱 라소발라 다 담능게 영매반 뜻답이 마베 동아 삼히게 고네 테네 쳔데 랍투 추 견자 롱마 추반자게 신의 희소지 자바트 그 연제지 샤바트 깨라타바다 레롱 차부자블이 고바다 릉라 준주체베게 코라 휴바다 신견네 쳔데 자로티게 다 롱히게 쳔바랑야 등원님에게 춘주라 차건디다 총마라 돌라 르몬다바게 유바틀라타 갑종 드럭다노 히착베게 런데 쳔데 자부게 람바티
1: Kona senpa tene rungman rung sola papi lengro kachi yuzong ki lechi nipa tiri. Lechi senpa te jimi lechi na mantai senchuri. Ta indi lengro lechi kyu tsar.

0: 메션은 전호당 채소라 뇌지 동기자 뉴스룸이 경귀 유인
1: 메션 응고 시즌아 난초 겐다 윤선지 야근 등지 메브라 이자 난급이 샤와 가이킴부 히
0: 남마다 로닝 탕소 모조 름뒤 체서 미치 하위 조진 주지 제조 시무롱
1: 난진이 장찬지 로귀 강슝도 팀이초라 사자강슝도 메카 소무초 다동 지소당기니 차라 재미초

0: 중로 소리 세그와 중로 소리 가래 송 거르스나 트리니 사와다 아더니 쩨바 마바 로와 세시 로바 고바 샤왕 가바 제지 더니 니바야 바 더나라 핑게 핑바야 바 그더니 더비셔 바요 제게어리스 아 롱니 강제 당가서 그더 보고서 알아 당이 지리 나서 젠텔 나서 그 제키라 저시빈 세아더와 데이터 tapa xase mse tapa ge nola tapa ge xase mse tapa ge le jinbi ge tani don ta tani zobote zo sepo cha ta ane tani mse se ate me ge mutri de zo ma sepo chan ro ya o ten je ge re ta zo ngzo ja ke la wan dan se ndo o de ta tani to a biwa xia wa ga den ke o ya tani xia wa ペンベビグネバ。ローダルバスワ。あ、だてつろ、ペニオレス。にちょんちゃかれおるすな。パマくなさた。ポビクに。あ、てに、あ、ちゃんへろろわ。てに、ろわくろんかするちゃるまいば。ろちゃんわれちんびけてろろわるわ。てににナビジス。あ、ズボてに、ねつく
1: 저거 맞 제비기 지서 진짜 사극 내봐 대추이나 듣는다 안자국이어리스 자와타나 세월없이 안다 자두 체제국이어리스 자 잡아이나 아니 또와 토와 시기어리스 텐사 나고리 나고라 드니 텐과세야 들어와 저기라 네 그 니파드 가르스나 공로 치급 시과스 지송부러와 대다 페니 치바 아, 지바레스. 텐드드니 무사드니나로라 쉐그미스. 다 텐사 좀 아, 저기라 다 환생도. 조세아 띵 아주 그 조 도강 그 라지디비 그드니 미그레라. 보 미그레나 만 보시 보진 로그어리. 되나 라바다 마 아, 쳇세그레 샹왕 가용 바 대존 다 내라. 동자다 제 쏘는 제 tani kareri. Nda yana tani musaka nga tsui ka jindi la ta paranga tsabishe je zagi yorwa, chon se shibu che tsumaka ta ko nga da chon rimara che nyambi yorwa tani gabo she che zagi yore tani nga tsui ka nina lo tani musaka she gins. Dini yana poko ka rutu je pan tang sana yana shinsi soso kandang tani chungu yore isu. Menji la Pema Tsareng Tang, Shimshin, Tona Kacha, Sipo Odi, Tsawa Shin, Sao Jabo, Sendo, Kupyu, Jaya Segoris, Kupyu Zudu Nga Tsu Kagila Segorwa, Kupyu Segorwa, Ode, Ta, Tana Mayoris, Kupyu Seyate, Tiko Chong Gwaya Sunto Tetsu La, Kupyu Segorma Tope, Chong Sapa Gare Tetsu, Yena Tani, Kupyu Segorma Rwa, Ode, Tandi Pinyu Kare Orisna, Pekin sawa taan, tamang gapan joong, tamang gapan saa ti, tini zoba, ati zon gaayong pi gaso la tini maa joong tuli kini bayo res. Tanga ji, dao da duci se, doro jubi ki tseba se, ta juba taan, tini mini ma ca, ma pa tamba, nimbo, nimbo se de tini nisi li jubi ki, taa mbara rwa, nimbo, towa zwa. Tani dansin ga ba, bami ki dansi ma chase gari, tsobji tani mnyawa nga dengi di sorwa. Tseji ki ni, tuk ma tsebi ki jisala tani ni na mungpo chi yorwa, tetsu tani ka ni dang, tani dandang, sonye tangba. Nga tsuk sonye se ye, tani so ki ta sonye tsuk jindi la ni se gari wa. ओ ते ते टांग देखी शबब शबब से आते इतनी छ जुपी ना तो लो छ मापो सा देखी ना तो जकीला श्रेयों से किन्तु ओ ते तो ओ ते ने मंजो मिचे के मा मिके चेसों बिके मा ते तो लपिंगे हो रहे हैं तां दिक चौंचा करो सना जवा मोना चौहासी चल तो को मा ये रंजी के मा 嗯，这个跟你爸要的哇，等于忙不就是在这边呢。 아니 만 트럭인데 봐. 어, 저기 리스. 전통당스 남세집도 빼나. 어, 저거 엄마 통 통도 비가서 전통세 그러와. 마가 엄마 통도 비가서 전통세 그래. 대다. 되니 범이 단세 값. 다들 말세 거다. 저거라다. 전통 가서 좀 뭔가 말아와. 어, 저거 다저 엄마 통도 비가서 너만도 비가서 어, 되게 범이다. 아니 단시 개방마바 비게 비미 로와 디 비미다 드라마제 비미 남지 따또와 노로 특여 비가서 원에게 시바여 비가서 어 대속 그 비미 대속 근달라 젠구여레스 김시 가르스나 아니 단시 그 디비가선 다 마보지 수이자바나 콘달라 내속 그 단시 가바데 세고르서 로와 단시 냐르키닌가 단시 마보 만르키닌가 다 아니 드라마이나 아니 드라마 그 어 원에데 마지 어달 루데 현으로 그니까 요레스 다 된산 쇼마리 쇼마리 자킬라 토다 환생도 어 나서근데 어 저거 가서를 마보 좋터제 투자든디 동보대서 어 마신바바슈 대자도 코라 로마나로 차답지 로마나로 해야지더니 도이퍼제 당즈 수바이나 심보여와 당아서 그 가서다 브란라지 마소나 참다서 시기여와 호텔이 요구도 요바다 조 좀비님 거다 레나 심어 난자소 강산총 너 레만 보여레스 동보 좀 마판에 차다데 야지 잡아시스 다 매지라 어 쇼리 세마 현아 어 천아 엄버 쇼초바 어 효자바 와자바 예 세고르스 다 나츠 파윤데 난달라 와자 세그레 와자 어 다 피뉴를 가려서나 마이 세바 사와다 짱바다 실핑게 요리스 가바 토젠스 그래서 가바 여러와 가바 로바스는 가비게 나자 딜라 토제 저만 가반지 세바더 나라 루효세야 그래지 요리 딜라 근데 어 언럼 나 콜로 세포라시스 배는 언럼바 대소이나 코바노로 너바피딘 키데소이나 소셜 좀 빌리게 된게 니바요레스 티 당가족 어 젠디 못하게 돼서 그때 브랑 차이 사겨로 와 텐데 텐데 더랜데 사미콜 야 노제피게요스 드니 철오리 철오텔라 자킬 카레세그도스나 스위스 다 황세그 근데 어 정크 드니 도레셰티 요 강살 제겨리스 건다게 건우시 야픽 점스 제어로 되게 레지리스 요 강사를 제기요리스 타마가 차대야 돈소 요리스다 매지라더니 추 추지라마다 이게다 아자라자 아 던데가 메요리스 배수 동이 타디 니 자와 척크나도 주네 니 그 자와도 여러와 자와 속구지 니 척크 여러와 처라 어 초라 그즈비 코아요로 디나로로 야쪼 쥐네 드니 쪼바다 야나 메라세네 야나 세스베 주동게오레스 근데 근데다 나타 버리기 무사게 다 파랑 잡시네 자위게 세리 아덴디그레리스 단디 피누 가르스나 마소고요레스 룰은 마시오 가서는 마소이기네 바다 마치다 드니 마르세바 뉴이 가서 다한테니 베기 그니 사와 드니 당가 안 제바 아 인시 소 드니 마 토드 용이기네 바이오레스 어 덴사 생 세아트리 자보 고세도 세근도와 제기라 너이나 드니 차와 제비고 롱코 파체나요레스 메지라 드니 이키트 라히타 야나 감 야나 치구 야나 드슈 어든득메 몸보드는 몰리클루스요레스 단더즈바이나 피뉴카르스나 주리 푸손토베 어 보뮤크드니 나사와다 비금 카마소게 그랬어 다 야본도 와보 보몬은 콜리크드니 나사와다 볼은 거기긴 케마소 케마소게 근데 바이오리스 다 된사 살레리 살레르 나츠 자키라 어 부부 어 선择 세그 부부 선择 안달라 레선 요레스 디나라 드니 차가다 차나 살립 드니 그레스 오레스 차가다 차나나 카미 론쇼그 드니 나세다 람주솔 알았다 제기 요레스 살리 코란다이나 어여 바어 바도 강야 사태다 작은 것이지 안다 선준이 봐 다 진성도 제레스 된데 내가 가서 바 살리 세다 시고른데 나 초크 살린데니 큰 레버도 초도지 야 나 초크 마보지 사거로 와 버레 살아 아 요신도 어깨 가르세 거르스나 아 단절 아 단절다 Yana Ramjar Rene so Sigiores Takoch Karas Mela Ko Yana Trampan or Chiapa and Trampal Pim Jadigura Tranger Yana Tala Pim Jadilibisotan Chiro Tranger Tangers, Tenders may Bogiores Pinula Ilak Latila Chese Sheva Chesetiso Tayelak Sigitisurwa Chese Shedito Tesola Tenitso Doa Doa Nopata Chepa Salik Jepatik, Tangazu, the Sagoran, Dick Musak Pinukare Horsena, Dancing Jamba Pins, Pamik Kepat Su Ta Urumbo, Pong Chamber, Mapandu Gurua, Tetsuta Dancing Jamsa, Tata Territina, Telepink Yoris. Then the Za Tabaina, Tini, Nobakare Horsena, Bawa Chek Horis. Bawa said Hako. Hagurwang as Java Tolotini, Badiso, Bawa, Bungake Basigrua, Bawa Gretis, or Jelin, Jigor Tindu, Mampozarung Maris. Then you Osim Jeb Osim Jeb, the Jacket Carasig in the Sena, Trampe, ye high tans, the Osim Jeb, Jackie Mary. Dala, Pocock, Lunshu Pamuchi, Rata, Shima, Yana Tunda Sosal Jigoris. Menjin la tapa sin pase nga zu jin la pasi sekrowa o simar o de la supi me yores ta nga zu nan da jin di o sin de ba nga nga she ge pasi pasi sin de den de gen da ta xin do ge cha wi yang sa ge yorwa de nen de ge pinu ga de yors na o lo ni se she la ban de lo wa ge na cha de zo se de ge yores de ni la ba na la ba ya jin den de de ge ni ba yores Tensa Lumori Lumola Jacilla Pansi Ja Tanda in a Natsukia Pena Gabatis or coin because seller Coran Lumog Zawati Tini Jibawa Kazon Rapochi and Jabati Rumpochi Ta Saiwalam Yoruba Tatting Azukia coaches Zedusamba Nashipo Yori. Tendung as Jindi Jaya, Paranga Sandra Pochi, Jaya, and the Mambochi Zagior, and Azun Tong Togang Matiso, Tate Superan, the Suishipochi, Mechaji, Mambo Yomarawa, or Chajin because some of the Superang Sashi, Mambo Zagiori, Taina Terra in a tapara, Mambo Shonchi, the Suzanki, the Hajan Yumbori, Kazin the Suzepa in Aya, Tandik in Nipan Rapochi, the Lopol kind of pinky or is, or Tati Shigios. Talumontalena didn't get Teta, Shinja, Panjo. Oh, then his Hana was Kayan Jigores. Did our dopoti, what a dimba, de Tangazukum, Jinim Murashis, Tam Mugurwa, Mejila, Sepulumur, Alon Balam, Balam, or this old man, Tanabogores, that Pinu the Garrison, Jawak Nazata, Loikinita, Tani, Ranganola, Turanganazata, Tani, Dre, Peggy Town is Hola. Then he's speaking by your is. The dog done in a tiger in a nothing dark and tolo or Tunis speaking. Choi, then a song goes. Then Santi Chimazari Chimazari Jackie Carasigursna. Emo Leo. Tisigor in Della Retang Unzi Ma, meet you. Della Gobachi, the Yuachi Nior is. Tinola and the Caspa Paji Carasna, Yuma de Eri. Andi chamatsa renga tsuki jindi rikala pena mboko wikawsa ta jitola tini da loma tisu yang sadu shimboji ngayon joji yang shimboji yorwa da yang shindog reizno la ya kakon sheji indi nal shiegi yus ta pinu yina chise ta muchuk nina bjong gomdi se taju nimbo shi caisha ta Tawa zawa, xiawan gaba, jiawan gaba, chapa xiase da muse, dancing gaba, dre, nimbo, mandrom, danzhang,
0: 미체 마지라 핑핑 보여레스.

0: 까마직 대배 초배 믹제 등이 제대 지디레 등조급 만조기 심나 바바 체봤다 만조기 고가르 교대 만라 샴디쇼주 인시주유 산동신진淄博총계래 지디주 초배 된자 닌라루가기 닌라루변슌바 도통키 만주 무투 무덥기 준류 된데 초배 된자 송유 된보로 준네 주제 대배 토배 투디 조준라 사신 된배 돕슈 계수비주 인시주유 贵州省亲贵阳崇街的基地区，你对女性人拉如何给？你所识别女性如今给录制吧？朱云红起，如果特教通报的西措别，你对女性迷茫人多不是应变案呢？我让给金藏的阶级级店家松永解决的，考虑结果的过归级别，各州列队，层面呢，团结互打起的，落地局的名额，当当迷茫给，拉什么那么大给数码解决引起教育？
1: 第个来空呢，别问内区。当我古北参加入年景阿中，中国中央七十七区的军队学员，也是即将参加总理选拔丁学祥。广西钦州市平陆美术藏部出现小东土北在古路修不是。出现小东土北在古地，平陆美术藏部马道丁内所工作前行，广西中日人共同谈，人民军接着部也跟古路路军组谈，来这组织期间起，推命永远所当先别一不是。 邱子秋谈，干嘛你说在俺谈？丁学祥去平陆美术藏部托，出现小东土北挑战那瓦谈，出现给通知中国谈对呢，都听结果所愿。丁学祥去云贵苏美术藏部组织的最多新能够，直接书记习近平谈，平陆美术藏部组织的彩图通信那瓦谈，千贵组织开心听嘛能的，彩西托瓦谈，不接托为平陆美术藏部组织结果别浪在对那瓦谈。 来这北塔塔，旁边来这唐山来这舰队，归西滇南区。该舰北头罗西七八九，平路美术藏部迪拉安军统台出现小东突破的。今年党中央给透过了什么单位引来，一年只有缺下塔，密码盲错去掉，比如说新设备嘛子，加起组装备，该舰运输队员。 美术藏部托出现小东突破库克斯松田，出在都会北部出库区，电机出个对不谈，努不就是过去过一家七十多块的固定当地，空别去那当三百组块的，立即提位去我北部西松去不是。丁学祥谈同公司出生的兄弟美术藏部出两批科学谈，正不就去中康科学研究所去，那去了都是南区。
2: 空气，平陆美术藏部台藏部台将南初到街南门街镇七道严松区门西这个开进行一百千天，路边干脆追南三百更近来的事情。科技图单也不千天，街镇气象台所控制组接派的小女也不谈，干脆解决了车轨台，西南严规区三十吨贝抗力接的藏部追进，加出了九十块初到追南开进地地价台来去头回街镇图不谈。
1: 编组的去偏给他制作去偏给，军康去偏给这，解决了他们厂永久的用法的切割线电缆区。
0: 平路美术藏部广西南宁塔北部出库地区区域不谈，
1: 广西地里加出了电缆，多起了中国塔，过一空边用法的加比如牛电土地，中国塔阿些下流那这一切，两只两腿用法的小女家不谈，不要再托布，有几个两只两只了，过年三百年就用不是。
0: 第二个礼物呢，别别你出，但我个别参与中国人。 阶级中心宣布韩正，各族村别毕竟乡山领地及各属区别，公民水准了学不得这，实际讲专业。韩正去，明儿的增领了，罗杰军队、军队的生生养殖属内有。增领给军队的，退了给军队，罗杰给军队阶级军队，主席习近平去。 每日给两万几吨草包走遍都是的，可能是比全国全部西端的每日了车遍，推木那段他就吃起，可就三段南越这点远。韩正给全国看西端不得，今年两只检测的责任的名额的责任松江解决太阳的，大王专业军工，能是了铁就七八的我国，前马街把它撤销就把名了，撤销了点呢，几个七八的我国七个八的，明年。
3: 充满人龙，我们他用钱的，结构卡给密码机，让点当个七百空白做那么的，记住冷路了增加的，结构卡给六吨电价给透过了增加钱的，特别空压人心的，长下人心，军队人心接点白，可能是比最用七档对个。所以，另外的出门了点呢，超给的最细时就他用的，西班牙两年他就七百了偏白，白准他打了，也比如钱的。 동도 림바다, 동도 강사를 치바라, 응고 치고. 신이
0: 미조월 짐바다 전제 기록 타종 시대 사다르 개공기 최종 직수 강교 퇴구 창도 땅대 콜라시뷰 시디다 공배 차샤라 샴디 쇼교바 제제 한정기 겐코르베 계급 침부다 공배 조심배 계급 최수 인배 중국 대니기 토다 파르숨도 랑외기 공배대 메리기 공배기 내재 말아도 샤대 중국 남배 태릅진의 대내 점링기 시대 대니다 공배 타르게체 부회배 리기 부기 유배 토다 파숨도 시디 돕쇼다 장딘기 돕쇼 야든기 돕쇼 제수 교류 비징 샹샨링디 주디 로니슈 탐바송진 딘자기 투몽은 진직되다 고송래 되냠래라 군디 서구기 시디 때닝 송종제기태 누부케 침부 뜸베체유 급디링디기 딘링기 투몽은 진직되다 딘자 주종라 투몽토 구디 동교 주든 조부로 체베 외유기 투닝케 침부 된유 소쇼 군중와라 베레 딩섭체대 계지 딘자 냠래라 구디 동왔다 점링기 시디 때닝라 송종차지 레기 사르바 부규제와유 지 대나유 중야목위기 조시순바 정성민 거수쇼배 공문 수둔라 쇼유 랜디나 쇼겐 계급다 서구 계지 전주제기 흉조 투미 갸잠 공문 수둔라 쇼유
1: 디글레군에 비웬 내수 양탁배 세종체제다와 주부타 라린다르회 롭종롭수 중앙주부지 초중타 중앙펑름기 레게 치둔침배 촉동총도 제주루님 비징토 공소시부시 주소토 다디기 롭종롭수니 당안중앙기 듀미 도댕기 구시호 토네타 딩섬암 비와시행신 춤제 응세퇴부토유 양탁배 세종체제다와 주부타 라린다르와니 튜유싱부 레겐시힌패 로듀시진핑키 속신나회 당안중앙기 타고르투 튜딩아르베 덤서치바타 시진핑기 투르사베 중국 캐주댄패 지소정루기 공바타 라바르투 시진핑기 등수 공바 롭종타 라다르 딩섭체디 롭종롭수 춤제 사디엔타 야기동화타 미유기 도시 댄조타 등시기 코도 치르동화 망기체도 제재둔주타 무유주르대네 제재둔주 윤총제체디 중국남배 팅접제네대네 계획도친수준타 미리자다르키 차세르부체르 균용해 구디동치 레기사바 대외치와 비유구시 내두나유
0: 디글레군의 배배니수 계세지적관선교로 흉내강기 다오구배체주루닌 롱아전기 철교 주용업에 고야부족배 무디주주 선교로 용라총도공조체받다 침진부유제유근구민의 교용의 팀들의 계급 중에 랭겐 튕겨다 팀진 신진 랭드라 구디동왔다 변조 지조 부두 콤베 용어라 샴디 슈바다 겐닌 치베 제유 니즈 모르나유 로디샤르순 초용의 팀들의 계급 중에 랭드윈키 조내라 미바다 구림 덴베고네 덥줄라 다르 제대 팀용상보다 조용 렉바르 띠네 부두 콤베 용어라 겐닌 제유 침진부이 침주 남자 숨주 숲둔라 십시를 리급 중대 길에다 제와 유비에 신진 침진 최대도 동화대 균남전기 투정 설립유 딜류다와 당분의 개배파라 심가 신진 깨주 리공기 교시티 둔주 둔둔다 니동 탁주 제부터 투정발의 개지 주구다 정중직 팔아왔다 신진 주시 탁주 제배 탑람 조회 누바 아랍의 응세 퇴도 친유 산에가기 두릅사르베 펑차오 냠룡 타종다 공비단데 미망 둠지바 치숨게 주다 춘주바 치촉다 고동 신진 깨주민나 치직다 둔동 개개소기 둡쇼 지교로 찾고다 배주 야부체대 겐다다 주시 중전의 세교로 구디단유
1: 디글레쿤의 비웬네수 계급둠지주기 캡자체배 정시령원파라 다와 개발 개용기 섭수레리기 퇴계퇴창티 퇴종레 야자시타 청중지파디 지용내 댐부균총토규 미터링류 퇴섭도체배 라제사바구주체계교 뉴르치루치마타 진류기 구구향용 뉴르치루신규배 사다라 섭수레리 공비뉴부총유바시 다와 개발 체진규비타 년체타 체진라제기 섭수레리기 퇴계퇴창 퇴종레 야자구타 청중주파로타 섭수레리기 퇴계퇴창 판뇌용화라 리기퓨체 야자니슈레게 유바시 중민 섭수정신계 제주교구치루조신규 다와 당분에 다와 개발파라 섭수 시총문부르티 퇴종레 야자시타 청중구파로타 티 총물의 치총용레 판뇌교바총유바시 切定协序台人类有过了周星协序必须来所当于。当我谈不来当我解别派的陈东切定协序这台有过路径保动协序这期新中文部长嘛盘女家在最严土局吧谁。
0: 第一个雷公人被问你出。 中国三十八五年春季，阶级人民结构结构的促进设备。

0: 장부 다 계속 개배 미수 장부 레저 당부대 빙루 미수 장부 최주로 님 준신데 조선 시동 토비 강대 광시의 랑게 혼읍서구의 견진 파르다 통슈다 춘중 치슈 덥대슈 제기 아시아 샬륜 난제 서구도 규배 줄람티 뛰유 빙루 미수 장부대 니동 니슈 쩐니르 다와 개배 최 니슈 개인 레고 잠바다 지링세라 지리게다 숨주 숲시다 정중 니유바다 Nanglo zangbu rinpa thangbu chulamgi cheshi dara chunpata dun ngadong rinpe chusing shatong topki yubi genangi chusing shatong rinpa toshu gi misui zangbu shikshi. Pinglu misui zangbu te lo nanying hengzhou chonggiri xijin kuchu pingdang zangbu ne gochubata lo de qinzhou lingshan zong lu wu chonggiri qinjiang zangbu yu beibu wan chukudu tegara shatong topki yujing lamdi shiburu ma dao da 其实青年节人不切我松给地内准予来这南站给怎么能给安堂不忙不对予广西平路美术长不组织参与公司积极所准无尽盘建起平路美术长不尼怎么能托给日积别美术长不出行下动给女不切学点不得怎么能托给日积别出个给出行下动给女不切学 점린토기 추춘중토비에 추가기 사르제 토슈제다. 대신 점린기 낭로 주위 추춘중토비에 추가기 시균 체슈기 장부식지 제주유. 빙로 미수 장부다. 노규 감주 줄람 사르베 짝람다 흉람기 상제 섭리기. 남왕 냠지마라 주대 혼읍기 총소기 용궁 직두 뉴디엔다. 사공 벤조르기 순수 규비 제대 노규 감주 줄람 사르베 속진 편 균등아 체로 동신유. 广西中队长永雄、金追金真厅、出动金真处一处长、吕英英旗、美术长部下东特别级、孙陆社会金恩所、平陆美术长部局、家族周边南大台、水军级特朗局、家族周边南大台、吉林阿杰出局长通都亲友办的、罗达拉、冷局级金真组织、国土统军中阿杰哈群众特别局。而且下轮南这级行列团队的 퉁궁 너리 랑게기 혼읍 촘라를 리뷰 덥대로 침범하세 혼읍기 수준 퉁제에 이시아 샬륜 난디라 지동 체교리아 팬도 유지 개잠 주입에 퉁내 제다다 코주 제다 냠지 딩섭 용마라 꾸디 동톱 유지 주유 주생 샤동톱에 닌테레 주도 견진기 주람시 퇴직도 샤동톱에다 퇴송 난닝내 어디 남기 진주 바르기 지조뉴 종 출람다 대신 난닝내 하나의 양포 바르기 낭로 총둔 출람 초 니수 샤동 토비유
1: 디글레 군에 비웨네 추 香港 믹세 신신크 시중키 다오구베 최주주님 香港 믹세 신신크 기변조타 지소 공배티 니도니 쇼저루론네 니도 숨줄레 바르기 롱에 차구 당부티 접자체유바시 차구티나 도시 카드 균형체유티 杰克吉勒蓝路尼基在做军统他忙出做了进入军统新进期组织采取军统就是军统女丁吉成了他军女丁别西雄松之采取军统孔别他叠加了解决了采取采取军统提醒采取提全额他偏着军统军统采取解释于不是采取呢每边做我等于提 변수로 공비태 각도로 사바토바타 계지 전주 누바타 숙기누바 윤퇴치로 동괴파 정규제 총재를 규유조 경교수 동화 망추 펭기 레주 응세 퇴도 동화 대신 계급제 공비 내포 침으로 비림 개진 토파를 냠지타 대를 샴티 수급의 제안인 롱의 차구기 지규로 니지타 로크로기 시주 라다라 중교 제파 노르시기 문지라 갑교를 제파 로커기 레중년생체기 직수소급바타 레고 약부자바타 제유레리카라 퇴응오메 구디동급바마세 퇴가다라 롱에 차구 라다라 체주를 뜻입타 제보체디 퇴응오기 내추시르송 리지체급바 카세대유바시 香港미세 신진크유지 신진분 리자超희 계급제 롱아생기 차구 주영아바 고주별로데를 香港미세 신진크유지 롱에 차구 당부티수바힌 디니 미세 신진크 시슌키 신진키 주제치바 윤용타 강티 투구창도 동화타 주용 뉴바치로 동회 체득 개지시키나 계급지 공비 터주타 계급지 공비 내포 치면나 나르웨 냠지 투바타 나르웨 샴디 슈웨 주규지 고고타 렌구응아 디튜체바 시간 이마마세 지소지 투무도시 지규타 레리카기 도부슈타 튠지체파 香港이 주용네 달게타 뷰디 공비 응원주로 투베 자주게 증진라
0: Gudi 江浙地多泥鳅资助的，噶尔玛松竹派的那边黄海家族的、夏尔家族的操控所，认真搞动起推进组织业。台湾的人也给渤海家族的、黄海家族、夏尔家族、霍家族这操控全部吸入，全用来伢进出个月把是。福建数据局伢来出个的，伢住团结哈子，出月入给的家族确实团结。三年底个初段的，初段年度吧。 基地所地震猛暴，人们这些的，业主出个的除了猛队区内，下水脱皮的呀，送机脱皮。浙江香山总食谱出个的，业主七栋房子，贴个的，阳性加七百，下里家族的教育。伢立新堂，伢立处理所，搬离宿舍，共业主冲着的包间团队，忙做了宿舍，看弄把新住人不是。明个的，家族业主搞动了路的， 让业绩操控进步些的，老林得给月经，伢紧张交办推进呢，打我送的七个呢，写的七个怕的是。铁工，人人各级六百操控数，大家业主民用的些个呢，措施全部都落地，七日落行月。新来的重视部得些七零七八零元不的，伢紧张下不去，操控进步些，伢来天工打工给偏着，我在推部七六七八的，部里年长不着，几千呢，忙都进步。
2: 原来通过给推动纳税偏债，我在台北七六七月。那么，确定给养的五点内容，对了，批给了给保障五点内容，看到听见的三十五点内容，中央农业局公布的农业生产量的真实。这个来讲呢，比为内需。
1: 在居住人二里街镇酿制厂所五连区，街镇酿制贴在街街面积区，客户提，现在你说怎个不就贴这些片？现在贴在街菜地，加上松炭城中安来过呢，加上松炭城中对岸盘呢，加上松炭城中对岸呢，加上西盘的拖了青鱼巴西。天内二里街镇酿制厂所五连区，年度你说做松绿到我对面村罗松炭人去，这个白天糖不提一巴西。 俄里杰镇酿制厂所五连区四区三站南，俄罗斯政府的社会、西街外农秀堂，四百天前七夕东土来，库拉西边女居人工，军区俺拖了进月经，明年俄罗斯具体俄罗斯政府小组在冲突当天，每次给家子泥巴的七八千余天，等等等个每节就八十。俄里杰镇酿制厂所五连区主席我是一。
3: 年底的，俄里杰镇酿制厂所五连区通过了签约作为人工电波的研究体现。明个的，俄里俄罗斯政府小组同东拓部一百趟，政府小组同部军区前排团员新都人话是，俄里杰镇酿制厂所五连区农民团三级人工了修建隧道产品。文章，主部超过他，主部一百年，听见了人工排污，先进人工了修建民俗化的概念，才决定先解决办事。
1: 咸阳菜卷个呢，菜猪肉年排的招牌，俄里杰镇酿制厂所五连区街镇酿制用炸虫子五连区村队行。早些明呢，年度你学做猪肉呢，年度你学做过绿排的，路口卡摊提醒团员人不难，艰难给团结人谈东北的我所拍菜摊，来个小吃菜，俄罗斯整天学菜菜，我把这部培育情，我把钱呢，俄里杰镇酿制厂所五连区龙珠空，等等，这个天气办事不是。
0: 俄里杰镇酿制厂所五连区龙珠空，等等，这个天气办事不是。 马端家具听你别的，说的俄罗斯平部也阿美多农公司的，提醒哈美斯母系的卡马丁西的交管区有解决员。三站南，说的俄罗斯家具杀过地南，卡管厅西边俄罗斯哈站七八的，交管民兵也也门境阿的忙七八次月。提了亚连老百姓，胡在长街的地朗铺地的，明明那么多住着卡些街的，说的俄罗斯也不如那边阿美多农公司的交管区有解决不的。三站南。 내일아 계신 태그라 믹빈라 포베 제구체 바마세 시균체베 메균다 도르치 섭진당 유지주유 세자난탄도 五在长街的地朗普的忙不接的

0: 소디 어렵기 하메이스 시무틴 카마 딘시레 자구이 체바마세 네라 케베코네 믹빈의 야포 유지주유 세라는 호세 작제기 소디 어렵사공기 디베크도 무투 막둔 자주 비교다 퇴중 소디 어렵초기 막둔 도릅도쇼라 동디 동교다 소디 어렵기 예멘의 믹베 막둔 자주 비잠 조바다지 예멘기 각도 메바소베 바라 모두도 각도나 띠네 각도나 카데 조바다 림불로 띠네 림불로 카데 조베 자주 비교 인시 조유
1: 생겔힌게 콘세 선조르 녀르 수케 진치원들라 타 바산나무히 레젠 경군난케 다와유줄라 타 삼데베문라시
2: Mimi Dachiki, Nanzu Labar Chugiji.
3: Mimi Bujiki, Nanzu Labar Chugiji.
2: Chuchuti Chiki, Nanzu Chuchu, Lembarchi.
3: Chakto Yuke, Chizui, Muchi Hins, Lembarchi.
2: Michiki, Joyangsi, Yangju Chechua.
3: Yamjo Rimu Joani, Nanji Dende, Yangsen Shiki.
2: 서초강시키

0: 탑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싱글링게 공금상 샴리아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비 리센시 우인 틴디 리센키 난튼 조니 중국탄 키르기스덴 계급니부 김지 계급과 자조 냠네타 타르게 냠주기 레완직 튠두 줍두신 유배고타 이집기 누구장도 초교러 공유로군디 동신 유배고러 계지 십슈며 총총두기 고지 냠네타 고급 냠주기 나부두배고러 중국의 락랭키 퀄리시부 냠레 균투피게동과 삼초 사부코등 집배고러 라단티네 콜레시비 셰프슈 총튼키 고이사드 냠레르 군디 동구이 시베 고르소힌 샴르 틴디리 생기낭 튼십처럼 센쇼 키르기스덴키 총통 자플로프 딘슈타라 지롱이 동캠이니 스초르 다와 기베 치 숨주니네 다와 구베 치 진인파 중국 계급기 주시 시진핑키 키르기스덴르 게 튼섬트나와타 상하 냠레 증조기 콩도 계급기 조다린진힌초기 촌도 팅니 초바 슈브시 섬진능진 계급니비 조다키 튜럽사베 초용기 탑주조대저와 뷰체 토베비게 동교골키 중화미마 지튼 계급타 키르기스덴 지튼 계급기 냠지 작담타 中华民马集团给科普塔 Kyrgyzstan集团给科普基 于人金次则团体年内清一了连图千大国巴马斯却你比马脚塔金珠嘎过在这重启所缺空机却你比年内一切极力了帮不安那也不是曾经能人中启却你比特通千载塔罗布苏米区人内年久所缺空机年内一切

0: 안녕하세요. 제기 로 총쇼 되는 거 저기 야랍 접전을 다 뻗던 거 이제 같이 버리고
1: 오마지 제티 고 진짜 저 그래
0: 대줘 말해 빠나 녀 우츠 총쇼 되는 거 저기 아클리폰라 법조전에 야무지 오지 오게
1: 아클리폰가 같이 베다 제진이 초와다 니르 친구 로 총쇼 시바 진라 로란 시저 디시 더 저와수 로조 시지인
0: 야몽가 너 드는 아주 참이 아클리 폰기 로지 챔제가 마마라 샴데 주위 라는 미비 주엽잖아 로브정 사지 데레고
2: 로전 초보 점무여다 千南家 达达尼新比林前天呢, 北中龙清宁清理空, 康杰龙清家是比兰一起比林前的时, 阿吉山准银, 七七,对头的安全林前年班, 格斯熊, 下龙门厅, 安全林前年入。
3: 西比综艺,
4: 西比综艺,
2: 로청

0: 워코니 캉킬란데 로인싱카노 무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디 고쇼 아 미 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르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르니 돈솔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히
2: 오레레레 롱친 카바스냐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 진행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제니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다 답이동에 되니 나나 저 도르도미 배운 게시리 텐데 손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담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이제나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위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0: 来，他早晚都弄了起来些呢。当不你了，当不的，生啊结了，嫁上去，等把你了，等把的，他们弄了，家家了哇，是样个。哎呀，对呢，啊，这个你又不对，哎，啊你啊，这大个大啊，咋说的这个？现在等着就拿家的媳妇儿也是对的，等着咱这个是啷个做？还过啊对的。当不你了，当不的，生啊结了，嫁上去，等把你了，等把的，他们弄了，家家了是。你个卡住个，过点着不的，媳妇儿不赢了。啊，这一千呢，啊你。这就等于啊，抓住对的。我说这个土塘就是第一点个有的。啊，你第一学是哪样？啊，啊你啊，个这这个吃的，个银子嘛样，吃的有的。第一的人这这个吃银子嘛当，第一土塘就是你的啊，你邻居的镇里，我个聚集的了啊，送一包，他等这个吃吃的有的是。马多人都打，抓住的马的是。你这早一千呢，你抓住的吃的吧的，哇，抓住的吃的吧的。他第二的这个公个啊，你说这就。等你难得能这一个抓开一个了啊，实习得得去吧，我得等你去查的哩。
1: 大家期间新八点呢，北京农村年轻人口，看给送到楼梯里进食，小了门头俺最来进新疆干事学。
0: 他的呢，他的常常讲说，嘛，他广告宣传个难度到嘛吞呢，哎，那嘛学习的确实是，他二点几那一就看多了，等于他二点几那一的嘛，先把拉啊，啊，你多少点把的，几把先把认识，啊，他多少点把的啦，进去一个就把二等通人都去下子呀，哦，他用的确实是的，啊，你二点几那一个，他多少点个吃的是，啊，等你嘛几把先把的啦，他能吃个确实是的，啊，你啊，这扎先把当，啊，你学扎先把死。啊，他用着了那一主板折扎的，那一什么斜扎，我喜欢叠捏的。他叠个弄了啊，用空格大嘛啊，单人光的当下把人那当不的他那一主板折扎的单样式啊，都当不你了，当不疼死你啊！你啊，生个家了，家的就怎么你了，怎么的，他们那了家些了哇？叠到二些人这边啥是一个哦，真的个啊！你啊，他单就那一个叠单样式。他叠说的就是呢，俺说哦，对你啊，从天光嘛都弄了。但嘛，但这些呢，这个了嘛，这些就松松巴登的接的，松松巴登的接的。第二呢，但那个卡图啦，啊，但俺说，这个干事啦，啊，都是这样，人家给啥就吃的些的了。啊，但这个早可能功能啦，这个俺们的一个在前呢，啊，这个吃你松巴登，人家的了，啊，这个吃个大，啊，这有些是啥呢？我们都偷偷个就是点点样式。这点人家他吃急了，点到二些人这位啥是一个，这个那个。啊，你年纪硬说吃半个多岁的了，啊，你啊，你这个啊，单就学做的，吃的对比刺激，点把嘞，我得整个人。真正吃的时候呢，我干的了，我得到二些你这位啥，这个你这位啥是啊，你个啊，你空的些别个啊，各就就我啊，等你他学点嘞，先给就有的，当别个他吃完了哇，我他得做的啊，单刚学完了。对刚对嘛的就可以是吧你这位啥是呀我当那个点个但刚才也是的了这位啥是呀你的了是当个人做说的变迁个啊你这些没地清楚一个难了等当等吧也拉当也拉见说明天变成这话就比个啊他点钱是你可以的送的点的他多多些要把你这位啥是呀你说的变迁个啊希望能一些把你等到等吧要能也拉当也拉见说是呀这个弄了他啊就能这边这样子的啊等你我打这个这样子的啊别的别这个这样子的但是我不要了他说的对你多拿点到点到不给他明到点变成把别人这话就比个点点把点这些来些个的是点的了啊你跟人这位啥是比个这话的点这些他听说这的人家点这个啊，你跟上国军跟侬了嘛？送把那一些白银呐，啊，那让个吃西当，有些拉索边热气，那么让当这边这边，让个一边这边个点些呢？但这在跟这话的，让个吃西当，呀那让个有些拉索吧，个等你热气得做的，哎，你让当啊你这边这边，呀那让个一边这边，等这个起来，啊，点点把它交个来些啊，等这一点当多呢？啊，你个就让这位啥些吧的，他俺说用哪了去个那一种，这家是也对了。但这位啥是也多多些个呢？去年的这个当热气用吧，对吧？些个嘞，然后呢，去刚些哦，一刚些当这位个对的吧？ 去讲些又讲些大个，这位个对对，等这个啊，啊你那样让给直接了，俺说从这来说表了吧，等这一半夜到那个弄人，这位啥去吧，多多些一半夜呢，等到等半夜呢，一拉到一拉进来呢，等半夜把吃的吃进来呢，他多多讲他就吃的这里了，哦，等这个他明天俺说把就，等你这拉等别个等等这了，有个累死，要一半夜到那个弄了，但这位啥子呀，我得等下，等到人这位啥子呀，那个现在对比出去，俺这来个等级就怎样？아니 때 바래에서 나간 것도 뭐 좀 봐. 민두스. 다 왠자 간들라 라데지 나이 나히지 리단 치나 때니다 대니 체가 라다스니 라데지 대조 레레기도 샤타 고는도 때요 말레스. 고 라데지 나이 나기 나스지 대니 주바 레레기도 샤타 신이 아니 안데다지 가서도 때요 말에 마돌 시찬이 대 간데지는 주바 때 데비 사히비고 용 친득 아니 땡두스야. 어때 시지 지스. 다니바데 체리에서 들었다. 시바포이 자세나만도 야나 시다세야 들었다. 시다데 간데지 내누세 들어. 선지바가 작은노라. 대년라는 쯔바저 시바포르 히바샤세야. 어떻게 간 이분 데리. 다 측간데 니보거다. 시다지고데 땡겨. 다 간데에서나 대년라는 쯔바저세야. 니가 대년 히바다 간을 고스나. 다 서데 벤친금 밑에 진도노 대단 뉴스야. 대다스기는 마법 땡겨라. 다 대다 강세디는 간들라 다 공도 시 참마 탑이게 나연 주박은 제작이 체. 딱 안 잡아 주어라. 니스 땜바 그저어저 대야다. 아니 휴대인 생기지. 덤비가 챙아 보여라. 다 대다라 고기 바레스. 대니라세야 되다. 그 라수비가 챙아 보 대소라세야. 다 대답을 챙아 보 대소라. 쯔바 저르세디 다 대다 소소기 지슬. 대다 레레기 지슬. 아니 니까지 쯔바세야 다 진죽 쯔바리 다 진죽 쯔바 사들어와 진죽 사들이 딘들 그 라스부가 체대다 소소기 지수로 진죽 쯔바 사대 저비 아니 간 차로 그랬어 아니 기지위지 아니 휴대 이야기고 여기 지수로 사대잖아 이세야 다 연락을 가서 기지지위 이세니 다 챙가보다 저 그랬어야 대다 대년라는 쯔바셔 셰바보르 히브르샤세야 다 던져주 체대다 그 대강이 좋아하는 그래서 대단은 샤와 강시 그 셰바보텐 비게 된데 저기바 대 히바샤스 제 대단은 샤와 강시 그 셰바보텐 비게 된데 저기바 대 히바샤드레스 근데 셰바보르 히바샤스 오늘 용라리 히지겠다 근데 뒤처리스 됐다 나의 근원은 나의 선바 셰다 히바데 인스 어떠 히바시즈야 대인들 다 지금 능인 그 찍처리스 되려 아니 셰다 그 체 니즈와데 시작 증이소 니치르세들 다 대답 기치지위 라서버 체대소 라니 타년자 보세나 모두 야 민자보다 간데 다서나 아니 시바보그다스 다 되게 휴래야 시바보르 히바자히 비 시바보르 히바자세 진데 휴래야 아니 공은 제다단 튜바라 시작 땡주 요스 땡 현대 데비스지 아니 땡바지 레서기 단달한 안소 고 빼지기 돈에 바지게요나 빼나 시바보르 히바자세 안데 다바는 소바이나 담보 다기 히스야 단든지 그가서 나가 좋아지는 춘바이나 다기 히지바는 춘바이나 니가 놀라 내가 그 측조대 강 민조대 강에서나 다스야 되다 히스야 되시 다다 히스야 되지 다 다다 히니지 바르다라 가기고 거서 이게 기히비 그 시작 체지 야라 가기고 거서 기히비 시작 체지 야라 딘들 다 시작 그 기자원들라 때니 히비 그 샤와 신기 때 세인세나 오 예마인바 다인바데다 고트기요레스 근데 강기 아니 젠사나 모두 아니 강기 왕그레스나 온디니고 바르고 가크고스 기히비 잔데자바 오 디체 가슨 디니죠 바르고 가크고스 기히비 잔데 메바이나 오 다히 다히스 야지 산노 다히 세운티스르 간디티제 다테 신켄제 히비 샤와 신켄제 셰바보인바데 고 무토바시 온디까지 다데 강레스나다 히죠 히지와도 쓰기 히오리잖아 다 히오리스 야나 히지와도 쓰리잖아 다들리스 데인들 게메나 다데 히비 샤와 시행케지 시바보인바 마템퍼 히자 히지군이 보인바데 고노그 왠전 디파들 다달 가그고거지 기스야가 다데 야와텔라 데니 다즈 히비 샤와 시행케나 야나 시바보데 다 다인바데 다 과시드레스 근데 이 방에서 다기 히치비 계셔 좋아한 다다바는 좀 봐이나 네 나가 가그거지 기히비 기난다 오다 네가 너는 히지겠다 시다스 야나 시비사스 야나 나에서 봐 시다스야 오다 데리스 시다 엄마한테 가그거지 기히비겠다 오첸데리 데인들 다 너그 첸이 다 예 지지위 이거 체 예보 됐어라야 아니 링제나 오다 지바지 좀 차려 真正一般人说，哦，谢爸爸的谢爸谢啊，多呢，各个各个是给谢爸光给别人得了什么呢？都叫我得了，等你，哦，大爹他谢爸爸一样吧，哦，谢爸爸一样吧，他等于有的，他那大不了他，我。

0: 진주 사. 더 여르위 여르위 아니 저 창조 그러잖아. 아니 기지지위 오선 뜻 그래스. 어디인지라 어 글라소 발라 아니 진주 사제위 기지지위 이시 접었던 아버테. 에 아니 나이고 왔다 다 야바 이나 아 다 나이고는 스마 어 다 시다스야 되리스요. 시다드리스요. 데인들 어 담보 직강 담보 님께 원자다가 쟁이 좀 받아. 직강 아니 그 버그다 대나산다 경하는 힙이거든요. 직강 되는 거 어더니 시다디 제작 제대행이 좀 그래. 요즘 남아라라지 다바사지 강가 아다 타면 오다 여디야 되게 다 대니도 제작이 나야다 제작이 나는 제작다 제작 제대 인가 돼. 어 진주라 뛰기비게 제 예원진리스. 데는 진주라 뛰기비 제 예원진이 봐 연자 아니 라랑 진주 강 지슬 어 제따라 요철 야나 진주 소속 지슬 제따라 요당이라고 돼. 아니 간대지리 있어봐이나 아 요철세야 돼 데리 니까지 요철대 단주 요소도 말해 다 요철대리 다 요철대 간대리 있어디라 어 요소 나마라라 지슬디라 진주 나마라라 되게 지슬 아니 제자 그래서야 단도 니데리 그런 제자가 토란 요소도 그런 게 대신도 아 되게 지슬 제자기 체이나 제자 그래서야 단도 휴는 가서 강고 그래서디라 어 제자가 제자기 위치나 어 진주 나마라라 지슬 가야다 자기 그 저기 지드자 그래서 내가 좀 휴를 거도 그래 와 근데 요소 나마라라 지었어야 니가 니텐라 안자다가 저기 줘서 내가 봐다 휴대라 시다가 저기 줘서 연데 해도 내가 지래 근데 다바 사주 강아 그 힙이 다바 사주야 니가서라 진주 답다 진주 바다 진주 사 더스 그 지슬라 아니 저자 그래 단다 조체 자위 찬히 잡아이나 다 내다가 저기 도망 줘서라고 드린도 와 니들 내다가 저이나 가야다 저기 저자 그래 다 되지 휴를 광고기 바라잖아. 가한테 다바사기 지수를 시작을 치지 자기나 시작을 치 강토그리 있어야 아니 쯔대라 사다지니 지. 어야 다바사 지스 되자 그래서야 돼. 얘네들은 너가 니스는 아니 제작을 치 도탄 대대요리 아니 휴수를 치르잖아. 아니 시작을 치 도탄 휴수 대안가서 대기가 봤던 내지 자리요리. 근데 아당 탐이 어당 여희비 가슬라 진주 아당 요나 탐이 있어야 진주 아타디 니스 메바로와 디노 진주 아단 야나 타메 덴데 강가 가스이나 제다가 체디 강자 그래세디로 아단 타메 어단 여세디로 아기고 어단 약기 여 덴이 가루지자 그래세기로 아단 타메 그 가스는 제다이나 어단 여세기나 오늘 제다데 그 체이나 강자 그 바래세나 아니 위단 이 어덴자 그래세 어단 여기 지슬라 소소기 지슬라 산다데 잡아이나 위이로와 덴이 바 연장다 지왕그 친들이 아니 제다단 제다니지 체제 인자다 아니 자이 조스데 바 소소 서버신 바 신이 되어래. 근데 자 니가 차니 선지바가 자와가 놓는 그룹 휴대인에서 지금 다치 안자다 가슬라 여당 시다 가슬라 이여로 대니인데 아니 지왕가 가슬라 다 치르세들 그 휴대인 그 존나 보시는 야마게바 의슬 아니 땡야바리 니대시여래 거저저 어영아 보세 거기서 땡여래 근데 이 방에 자라 아니 자와다 더러운 방에나 아니 지원에 치르지는 아니 그 지금 된다는 게 카스를 보다 고대보다 아니 일라 군선라비 그 근데 그다 미세기 치지 되면 되는 게 이자리야 콩든 제비 그 단중은 잡아 간에서 메모고 놓나 아니 시다든 제단이 이제 뭐든 치버 아니 소소라 그로 사지지 빼지도 지도 괜히 아니 맞으면 봐리 근데 이제다 대소지 걸었다 오든 간소 신대 그 나인이 이제 대주 조수 가슬라고 아니 마 히타군 히비 가슬라 아니 마 데소코 코르츠 드르니 아니 히지든지 다 덴데인들 다 드리 간소다 디세기 쳔비 솔지거다 니 이거 산데 엔데 나리 야지니 데인들 다 드리 그 간소 손텐데 다버는 참바이나 손텐데 다버는 참바이나 자이 찬인 간소다 강히바리 에세딜 아 드니 아 자와 선주바가 노나 자와 선주바가 노나 아니 시다지 코르데 아니 쳔데 봐 대년라는 집아저 시바포르 히브라샤스니 보다 지거닝게 어시다지 고데 진레지 되는 바와 디고는 간좀 아 지다데치 바레 아니 대단 절대 아 아니 간소 아 양지 집이 도지 쪽은 제비 리게 주엔부 왕복은 나라 아 아니 공거 다 선지 바가 자 되라 아 고리 그 만져 봐 됐다 간지 이제 여봐 아 언제 봐 간지 이제 여봐 어다 대소 대처를 지는 간좀 마 노디시니 근데 이거 뭐 기여 봤던 리지레 어 대인들 다 대리 다 디세기 준비 아더니 참들 나야지 아니 혼데 지마고 노는 아니 가서 멘터데 아니 다 제자다 시대니 저더니 다이조스 다더니 이제 아니 된지조스 대수 걸었다 마히다시니 아니 마 사케지진 어더니 대니 참나야지 정말 다시 될래
1: 린진디 종지다 히히다니 전조 빈초다 지소 나주인이 조남처 다야모

미드 더 쇼게바도 디크 드롭 데렉테 닝보타 다즈 메다테 히 파로송도 월 다도 디파니 키 드롭 데렉테 더 다즈 디 메다테 히 파로송도 월 게데 니보고 예바데 카가리 쇼도나 니보고 오메테 카가리 디 쇼용도 시클 랍테 쇼민도 시클 랍 보쇼자 킨 둘레티 디 도탄데 도탄데 카가리 디 담자 멜루데 디 키샤발로 기크모르 키타다 도 디파마도 피 삼노 메도테 나 나가 쇼 드삼노 마리 날 딩모르 도서 고니 메레디 다로 티키 메디르 쿠오도스 날 볼 미칼라 시도스 날 볼 메 나 나가 쇼 도지니 데루카첸 토 Sokmaro Nashon, the Hund, the Jerukatum Gilma, Tamaso Tala Hindu Tons, and Nikal Madden to Ton, Tondi, the conscious of Tab Didi, Nikitonda, like Hesson, and Samno de Cordiman, Tataro Tiki, Mitchell, Dula Michel Loma, Pala Hije Pumachin, Najapta Alon does a shiji, Chinik, Lahushin, Dutu Tugunda shi in the Chinik shi, really Gonga Tabashi in the Chinik, Jerukatum Shoshi, the Terashi, the A, now there will do the Tibu Huachi, you Pugol and men, Nanda, we Pamatek to Pibus about the Samno Matta Karadi, the Tata Wupan Millerson, Boto. Negoci, someone met a carari, gobats like a TV in Robin Matsaka, Tagobats like a Tavar, Indo, you should met a carari, you show a character from this, that, man, Daga, you would go him with a low, no would go him with a low, that's a shamble go him with a Minga shamble go him with a answer shamble go him with a shoe gave a wound, not to read that.

0: 리제나 아니요 단지나 이게 들어올리리 근데 옌다양하게 그 뒤뒤 초체적 바다 중앙 배지기 리던 거지기 요마 촌다 텐 조바다 텐 드바 이게 그 군대에서 촌마데 근데 향한테 존다 카타나 이게 단지 파 지뱅 제고 배드는 들어오면 만수 단지를 되게 파 사히비르웨 들어올리 당하기 뒤리는 것도는 거 알아 제니 저쪽 이 중대글이가 뒤뒤는 것도 요리 chapjeita tini anyu tanchi ngeke loda chemo tanchi yojiriko kuki tanchi ke ti lika ti turu li li turu yendo te tara yamo tamo reiti tini mansu tanchi ke jaka ke siju zili na chonlao zili na tini chutsu denja dupa tenlai tiki kala yaji pe masipa yabo didi nintu chudin lo tina ngeke dupa manda je yore te ke zo sun rewe na zu liri tara chanto ke sana undu tam traya ke shira wangshio tene mangkang ge ngarang zo sna ge den ta tene nga ina phai tin chen re
1: ngari
0: nge ki manda hya de zo wi le se du lu zo yi re tene ji sta na ku ki ina ta chung ji ji ta yong ge li ga no hyu ji chen ji ku ki chuma de tene san de ya so ni re ta nga ina ta man tu ni ti de le jun chung wi zai ni ko er di dun zin de ge zo ma ta s nyu tin zin ya bu zhang mo yi re tene jia de si ji ya mo da ho ta nga li ga de nin tu jia me ne ke lo go zo ni xiao so ni li ga no xiao ce de tene ta ta ba de man tu ni ta de jun chung wi tātā yāng tēlē yājī chēs tōng tēnē dzōng kā chūk tēk nō lā tēnā tārā lō tā ngūy sēn rō yī bēk lō chēn lō mā tēsō nō mēn tūnē kō kēk tī lī kā tī kā sū lī tēnē lī chē tā tī kē lī tēnē rōng nyā nyō tēkī pā dzō xio tēnā tēlē lō tēkī tā kī tēkī pā dzēn tōng tūnē tē tārā yā ngī kē chāng tō chōng chē kī dzōng kā chūk tēk tsō mā kā nō lā lō chēn lō mā rā kī jē pē tsō bē kī yā nā kā tsō pā tē yā rē
1: tēngwē yī nā lā ānda mā tsō kōng lā yō mā lā gīn chē kō mā tsō kōng lā
0: 네 맞죠. 근데 기타가 단랑반 좀 와서다 저연저 좀. 응,
1: 단랑반 유지라. 리딩 저럴 거다. 시경이 키랜도 초반 저 저래.
0: 시경 키랜도 초바 파티 오삼다. 내가 가서 여바이나 때 시경 근진 이찬 차촌데도 키를 말해도 인사리.
1: 맞지.
0: 때 따라이나 파티 주들 집에 초반다다. 연도 단어 빈티 줄어지려면 연락 좀 받정도 된다. 나게 배중 그 종차를 든거 놓은 파티 찬도르면서 모르는 진짜 좀 얻어서 오삼아리. 어. 오삼아다 사사는 진짜.
1: 초바다 먼티는 니구쇼나라 따들 용바 원고 존지 그르고야
0: 따띠 니게 쪼데 제팽게 리가데 인자데 코 존람 바요즈 체오 마리고 드루레데 테네 존 사마사지 산도나데 리가데 강아 침본 드루제 린도데 카곤네 제네레 드루레 오르고 이게 온데 차티게 녀제데 산도네 인가치 당게 야나가 초바다 제나 테네 야나가 고여데 초 야게르 타오에 저르고 딜리콘데게 타주이레 데 찬도나 젠가제르 다 쪼데 카루추 공개데 주다 찬도 종체게 공개데 주게 타주이 들어외레 데 마오발라 타동가 기탄달라 페지치스 돈돈네 페차가나 따라 자기게 놀 시장 주초 무디 在 시장 시장의 주초의 优势 在 창도스 딘디지 저더고 들어는가게 창도아 단지 로진난데 창도인난데 소 소마데 코 폴로적은 아무 점도 대화
1: 아니 우리 간제 폴로
0: 어 간제 폴로
1: 우리
0: 딘디 지마 간제 폴로 제고나 들을 리제나 따라 쳇조르스나 아니 바인 보모에 거기 간제 폴로 디 주가 사포다 된 거기라 거기서리호
1: 리리리
0: 네게 초바세 근이 키고 같이라 쿠키고 군고다 된다니 리가데 리나 야보다
1: 네
0: 마음 빨라 코 제니 주술의 팬티를 드니는 가게게 르자 제곤달라 비지톤
1: 무제제
0: 우리 아버지 형사다 상해야
1: 제제
0: 내가 저기 제 베지기 끼다 이게 저거 말에 되게 다 용기 찬도 그 쇼스나 아다 다라자 거기 시지 아버 레진이다 게다 솔라 답에 동가서 그 뭐리티 다도 나세 때 만다니까 아니요 던지라 때세 게예 그 돈이 때세 지리 돈으로 기산도는 레다호 되게 돈이 들어오면 선다다 서 조사나 그 비지나 빔스 이거 아버 사다
1: 제제제

0: 야 조금 당에 그 말은 살로 조스리 소리 하트랭에 그 태당 부터 레달 사마히 뭐지 산조레
1: 레레레 타코 드리 나 진다야 뭐고 사마히 뭐마 산조 레디 치사 뭐 버지 산조 버지
0: 레 버지 산조
1: 버지 전에 야야야 야 보모
2: 오
1: 알아래 제도 거기도
2: 요요 아고 아고 저기 돼 아
1: 야야야
2: 야 아고 제도
1: 야야 야 그치 니고야 드디어 제
0: 야 저기
3: 저기 저기
1: 세향 음악제
2: 요요 세향
1: 소지 깨제
2: 요
1: 주마 제제
2: 주마 제
1: 때 모로지 제제 야 그치 니 드디어
0: 보모 때 루샤자 빠제
2: 요요
3: 대로면 라피도 소향이 쪼개 됐지
1: 오 진짜 힘 버렸고 저거 가자 대체
2: 요
1: 다 제대로 도망 되네 다 자 쪼개 제단계
2: 요요 그게 제단계
1: 대 라사브라 단계 야 대체 야 또 보면 또 좋을 거고
2: 요요 나게 아고 저기 서로즈가
0: 저기 뭐 서로즈
2: 대체 뭐 보는지 저기 사 와줄래 출라이드 말래
1: 잠깐만 잠깐만 조제 할파 모히 정나 싫어 매팅으로 따서 열이 리레니스 정도 쳐쳐
0: 그들의 마좀에 보모 조지 델라도 먹고 나키모서 크레디트 삼아 모본이요 산톨마
3: 제제 졸라 졸라 있어요
1: 졸라 저 쳐고 다 땡어서 로초 길팅 도모 돌을 그들이 드린 거 제가 지시해 그러고
0: 랭어 말에 초 조지 레주링에 기타 마론이 이름 보리트레 로초 길테 담보를 거야
3: 제제
0: 레테테 삼아한테 사투 조제사 대산다올 리미테 삼아톤 리트 졸라니요 가루 졸라 말에
3: 제제제 다 거기 조지 드래 사츠 좀 보더 렌드라 더 졸라야지

두 콤. 라닉 달부고 세워시 달롱보시. 타르코시 니키 자손 콜로코르즈. 야랍체이 쳇톨로 두세타기. 라닉 소디카 안타기 콜로코르즈. 샤샤니키 로쇼시 타데 코시 니니 코 나다. 도지두 코 무두고. 오시 도도이 켄자. 쇼메다 쇼타르스니 디비키 툴라테두. 탈라헨제 뽕마르타스 마카르고타테 칼리토 칼리마타 헤르. 히르고타테 헤르토 헤르티미 룩살로. 헤도니키 미르제. 리진다가 현 리디 데르우스 바트라. 에네 타고 쇼파가 살라마타 샤로크 말라마타. 켄자샤스 에드 마고르. 듀테레 님이게 도고 야치 알론다스 알로 피가 멜 누튜 투군다스 툭툭쇼 멜 리리 고마 따브 다음 고리 세니 캡 둘라 메셰 로마르케 세드 따지 사디 그 숨바 너지 도반 다가 쇼네 데르고 쇼도 다 그 르주 캐샬라 드림 메다 능게 니무 그 끼고 캐샤 따쇼 세르비기 카트 워리다 세르비기 카트 둘라 메셰 로마르티기 예로 니무 그 담들도 쇼도지 디 데르 님이게 도고 데르고 일리 그 군도 알라 쉐드 다가 쇼니 군도라 카다 카르볼라 하셔드 야 노무 그 다가 쇼네 사라 도도 시세 유라 도도 시 능앙고 쿄크 마히능아 둘라 메셰 로마르 타 남지 자르고 공도라 자르고가 이렇게 보시디 내가 비 뭐 고쇼링아 가르가 콜 쇼리고 나 파윈다 뭐 뱀포리 카라잼노 폴리 골리 나 자르고 나 통아 챤리 다신다가 쇼노트 로요 쇼노 첸로로 도시다 추첸자셰스 다 야톡체 톡라 무두 짜타 카 타쿠 골 조드 실레리 쿠톨레 콘조드 추 무고테 루보레 힌미시 쿠비시 고도 체리 칼라테 디 단다 파람 카 나섬 키 캐샤 사주 메레 추 루보 오시 두 골 체리 담바두 라몬 도데 자르고 카템 토주 마르무 메레 추 츠글리 다 모모 쇼로 콜리다 쏙 마르고 키 셰파 톨레 다 오 쇼톤 간 도 뭐 라라코 나테 코데 뭐 투르마스 무아 차바 도트 무야 동가 콜기 쿄셰디디 샬록 멀마트 쇼파카 살마트 첸자시스 무드 신이 조비 클루퉁둥 늘라메셰 로마케 라텔로

chil nye tong jami chumi chik lyo yukmi dawa chubal faransi kiasa pali yur kongzwa chebe nyamze kiasa lopso ceri rinne zanzu yukapsum soji be tondi toal rangye yung arzo da lingdu dingi tonglo lyonbe chansu chikwe nanga zang damdion chungbre ta tene nye tong chulo la ane kegab rinbe mimi rinne shusha ki minishung nanga la lingdu di chubre nye tong gulo la ane lingdu dingi nyamze kiasa lopso ceri rinne zanzu wanyan langgangi tiju da chabra chebe geji mimi rinne shusha ki chanje ki minishung nanga la 당하고 링도디 추가. 라바도 직접 수지 시진 빙기 급죽 숨배 자연 투미 속진 팀 당벽이 숨시다. 중한 미리기 안에 변연 타로에 루큐트스 링지 김사르 제도 중당 마나스 아니 장가르소 메시마 유구동에 라빈기 냥아 균진 제유 제제 딱 가면 되게 좋나.

0: ཁྱི Ani zawa sanjiba, da te chagi yori, da sanjiba gano na ngazo gong hi yori. Ko cikri te su ma, ani, xie yung di sili, cikri te su ma nginzun rabu ji jie yung bi kasi la, ani, yang ji ngaru, naba mada gu toni, kuni, sunwa ba ten riji. Pe na ngazo ndi, odengi che tabu lan suwa ba yina, ani, dambu ni na dambu, singa jie la jia tangi, damba ni la damba jia, lama na la jia jia ba teta, u zhirin zhavi sa, sini, u zhirir sini, ani, yang u dang, zhirwa. あ、てね、てんじこにまそんばれ。てんでたんでたんでしゃ、これがた、あ、さんじばさがのね。あ、たちまんぼじかすら。たんでんじやんじがろくなばもらごにこすんより。てんでるんでちりせなた。さべんがこんとくさ。んじゃぼてです。てんでるんで、あ、コメルメンらぼじちゃまれせやてる。あ、やてね、とわすまでちりせてた。あ、おでんじま、ないでまひんびかすら。たざわがのちりせね。たんぼにらたんぼでさがじらじゃだんじゃだんばにらだんばではまならじゃじゃろわせやんか。
1: あ、やてね、あ、時間でよぼて。え、あね、あ、レダーかた。あ、ジャジョルレが、やな、天井に投げてきてばれせやてる。で、だんでかすらんぞ、あ、箱はてれ。あ、田んぼにら田んぼでさがじゃらじゃだんばにら田んばでハマならじゃじゃわせ。にかかとく、ごでんらぼでしやばいな。あ、ちゃいちゃに、あ、あね、あ、チェジュてね、あ、ジャジョルてれ。なるとチェク途端じょせて、てんよれ。あね、ぎひゅすれやん。あ、あね、あ、こ、レダーか。 チェテ、ゴンギンザバヤン、チャディオレ。ディーンドルンジャジャグチンギンザバタン、ディー、トタンジャスニード、アネルヘンジーダ、ジャニー、オコチュチーダル、アソンヤバータ、テンジェクチーチャディオレス。マドルンドタ、テンジョテ、マレス。ダザイチャニー、アネ、ジャジョディチャディバレ。ワ、ジャジョディチャディバレ。タテチェレジェル、ゴング、アネ、ロチチ、アネ、ナンデルンジェイグ、ドアカヒーコラ、サヒタディチバオタ、テンジチャディオレス。
2: Tata Chijia Simpati na Bejong Nongchen Nyingchen Likong Kamki Sumta Lhoti Lechen Shri Xiaola Muntiu Ngancui Lechen Sinja Gatsi Hyo
0: Tata ni, tata di chan la ngancu Maa, tata gonggu lhonsu yunga nangduin da maan tu ni Eni maa xiejit chiri zana ta Odenji na yinji kaduri Tengi nil ta Odenji na yinji maa xiepa la Ani ndor tenpa da jiba xiepa nyingshi ta norte batela jinju yige chubon odan tunon de hisha se wa ta yunde chere se dil ani odan jina ga ta norte ge chi de ji a tene ma jibar ke batela ta nansi ge chere se dil ani jeda ge ba ta ani sheda ge ba se ta yunra la nai chuban jeda ta nai sa ba sheda wa ge ba te ni re ta te ge no la yun kro ge ta ma a ten ren go wa da ta ya ba yin na ta bo de ta nai chuban jeda te ten yo shi a te ta bo ni la ta bo ten se ni a ani ᱟ ᱥᱟᱝᱜᱟ ᱪᱟᱞᱟ ᱪᱟᱫᱟ ᱡᱮ ᱫᱚᱢᱟᱱᱤ ᱱᱟ ᱫᱚᱢᱟᱛᱟ ᱦᱟᱢᱟᱱᱟ ᱱᱟ ᱡᱟᱡᱟᱨᱣᱟ ᱛᱮᱫᱟ ᱩᱡᱨᱤᱱ ᱡᱮᱵᱤ ᱥᱟᱥ ᱭᱟᱠ ᱚ ᱪᱤᱝᱫᱟᱜ ᱟᱹᱱᱤ ᱟᱫᱟ ᱟᱫᱮᱱᱡᱤ ᱱᱟᱭ ᱠᱚ ᱛᱮᱫᱮᱱ ᱛᱟ ᱛᱮᱥᱚᱫᱮ ᱪᱮᱨᱡᱱᱟ ᱱᱟᱥᱚ ᱚ ᱛᱤᱱᱤ ᱟ ᱥᱚᱱᱛᱤᱱ ᱠᱚᱢᱟ ᱫᱚᱱᱟ ᱟ ᱛᱟᱢᱟ ᱛᱟ ᱫᱮᱥᱤᱱᱤ ᱪᱤᱛᱨᱟ ᱢᱟᱱ ᱡᱮᱦᱤ ᱥᱚᱱᱥᱚᱢ ᱵᱟᱛᱱᱮ ᱡᱤᱨᱮ ᱥᱚᱱᱥᱚᱢ ᱵᱟᱛᱱᱮ ᱡᱤᱨᱮ ᱛᱮᱤᱱ ᱫᱨᱟ ᱛᱟ ᱱᱫᱟᱜ ᱠᱷᱟᱛᱩᱞᱟ ᱛᱟ ᱱᱟᱥᱚ ᱡᱮᱡᱟ ᱜᱟ ᱠᱟᱥᱞᱟ ᱛᱚᱥ ᱡᱤ ᱭᱟ ᱧᱟᱢ ᱡᱚᱜᱤ ᱥᱟᱪᱤ ᱪᱮᱨᱮ ᱥᱮᱨᱤ ᱞᱟ ᱛᱟ ᱡᱮᱡᱟ ᱜᱟ ᱪᱟ ᱠᱷᱚᱱᱚᱜ ᱱᱚᱱᱟ chikang nga ma te yege zai chani dada ge che ngi zong ba tang nyam de le dada ge che ge ta zai yu shu su sa na ma du to tang ge shu su de de yang shi je de wen jia da xi ji le de da e zhe ren zhe wi sa se ya ge chikang de ge ane nian ga ji ngan su che ben ge du se di le ane dada ge den ju yu su de xie de du bi ce ji den ba re o de zhen ge yo re zhen zhen che de se di le o gan de la 哦，对的，而且这位啥是呀？这位啥是呀？你个，啊，你空的黑皮个，啊，个就，啊，对呢，他兄弟人生个就有的，东皮个，他吃俺一路啊，我他爹做爹，啊，爹刚就完了，爹刚对嘛了，有个嘞是吧？伊那这位啥是呀？我他那个点个，他干的是的了，这位啥是呀？对了，啊，就当个了，俺做说的边境个，啊，你，嗯，这些没得亲戚个拿了，爹当爹爸，嗯。 明天品种这么绝逼个啊，他天津是你过来的送人，第一点他多多些下班人，这意思是啥子？说的变成个下班人一些白那，等到等吧，让他赢了，等赢了，这宿舍样的个弄了他啊，就当绝逼个这样子样的啊，等于我打几个这样子样的啊，别的别几个这样子，他俺说忙不有了话，他说那个对呢，多拿点到点到不个，他明天等品种把别人这么绝逼个等等吧，等着起来些个嘞，是第一点了啊，你个弄人这意思啥些逼个这样的，等着起，他品种摘的人家等着个。아니 그 상고진 거는 마소 만나기 싶어 있나 근데 랑게 차히당 요제 라소비 제치 남 랑단 제버 접아 랑게 임버 접이 그때세니 단 데다데다 자 근데와테 랑게 차히당 야나 랑게 요제 라소바 그때니 제치 뒤쪽에 아니 랑단 아니 제와 접아 야나 랑게 임버 접아 된적 그처리 된된 바로 요그레즈야 된데인들다 너나 아, 니까지는 레위사 해봐야겠다. 나도 용달 캐지 나이 주면 제자세야 되라. 단 레위사 레위사세야. 너도 캐기나 취인데 제기었던 제치인 바 떼봐시 그래. 야나 취강희 이게 강희다. 레위 그 떼대봐. 취강희 이게 강희다. 레위 그 떼대봐. 근데 그 아 아니 나의 랑기 지지는 나도 좀 제자세 그러봐. 근데 이 방에다 네가 너는 레위사 해봐. 너도 캐기야 방에나 떼나 떼 방에 나리 연하다 연하지인다. 대만 막 차다 차지인다. 다 너도 간다 제치르지디로. 어 던제게 다 민데가 싶어져. 근데 제와 된비게 된텐데라. 요그레스. 요 임바에다 되게 놀았다. 제비사스야. 어떻게 되냐? 되는 제비사스야. 네가 신도 디비츠지. 내가게 된지 좋잖아. 아 아니 때바레스 나는 좋대. 맞을 바. 민도스. 다 왜냐 간들라. 라덴 제나에 나히지. 어 리단 치나 떼니다 떼니 체가 라다스니 아 라덴지 된조 레레게도 샤타 고는도 떼요 말레스. 그 라덴이 나에 나게 나스이지 되는 주바 레레게도 샤타 신이 아니 안데다지 가서는 또 대요 말에 마토 시찬이 대간레지는 주바 된 데비 사히비 그 용친데 그 아니 땡두세 어때 시지지스 단이바데 처리해서 니르다 시바포이 자세나 아무도 어 야나 시다세야 되다 다 시다데 간데지 땡두세 니라 선지바가 자그노나 어 대년 라는 주바절 시바포르 히바샤세야 어떻게 가는 분들 다 측은데 니 보고다 어 시다지 고대 땡겨 다 간데 있으나 대년 라는 주바절세야 니그 대년 히바다 가는 거잖아 다 서대 벤치에 그 밑에 진도로 대다 니세요 대다 세기는 마부 땡겨라 다 대다 강세디로 어 간들아 다 공도 어 시 참마다 비게 나의 주박은 제자게 체 당하다 보지 여러와 니스 때봐 그 저 어저 대야다 아니 휴대인 생기지 예 덤비가 청아보 여러와 다 대달아 고기 바레스 대니라세야 되다 그라수비가 청아보 대서 라세야 다 대답이가 청아보 대서라 주바 저르세들 다 대다 소소기 지슬 대다 레레기 지슬 아니 니까지 주바세야 다 진죽 주바 다 진죽 주바 아 사들어 진죽 사들이 대인들 그라수비가 대다 소소기 지슬 진죽 주바 사대 저르비 아니 간 차로 그랬어 아니 기 지 위, 지, 아니 휴대, 이야기고 여기 짓으로 사라지잖아, 이세야. 다 용달은 가서 기지집이 이세니, 다 챙겨보다 저그래세야. 대다, 대년란에 집어져라. 세바보를 휘발샤세야. 다 던져주 채, 대다, 그, 아, 대강이 좋아하는 그래세들. 대다는 샤와 강시 그 세바보 땜비게 땜비게 땜비게 제 대단한 샤와 강식 셰바보 땜비기 땜비 저기 봐도 히브리샤드레스 근데 셰바보리 히바샤세 오늘 용라리 히지기다 근데 디체레스다 나이고 노라 나이스 마 셰다 히바데 인스 오터 히브리시즈 아리 어때인들 다 지금 능인 그 찍체레스들 아니 셰다 그 체 니즈와데 셰다 그 체 니즈와 니체레스들 다 대답 기지지위 라서버 체데소 라 아니 당연자 보세나 뭐도 얘는 민자보다 간데 다서나 아니 셰바보가 다스 다 되게 휴래야 셰바보르 히바자 히비 셰바보르 히바자야 진데 그 휴래야 아 아니 공은 제다단 튜바라 아 셰다 그 땡주 아 요스 땡야 힌데 데비스기 어 아니 땡바지 레서기 단들랑 안소 어 고 빼지 그 돈에 바지 해요나 빼나 셰바보르 히바자야 근데 다바는 소 바이나 담보 다기 히스야 단든지 그 안소 아, 나가 좋아지는 춘바이나 다기 히지바는 춘바이나 니가 놀라 내가 그 측조대 강 민조대 강에서나 다스야 되나 히스야 되시 다다 히스야 되시 다 다다 히니지 바르더라 가기고 거서 이게 기 히비그 어 시작 체지 야라 가기고 거서 기 히비 시작 체지 야라 딘 다 시작 그 기 자원들라 떼니 어 히비 그 샤와 신기 때 세인세나 어 예마인 바 다인 바 되다 고트게 요레스 근데 강기 아니 젠스나 모두 아 아니 강도 왕그레스나 언데니 그 바드고 각그 거기 기히 비그 잔데 잡아 어 디체 가슴 디니 저 바르고 각그 거기 기히 비드 잡아 메바 이나 어 다히 다히 세야지 상노 다히 세우디슬 간디티게 다테 신켄제 셰피 샤와 신켄제 셰바 보인 바데 고 못 봐 언데까지 다도 강레스나 다 히저 어 히저와도 스키 히오레스나 다히 히오레스 야나 히샤도 스레스나 다데레스 Tendil, ge mena dati o hepi shawa shenki ji sheba bu yinba maten par hejaan hejig ngi bu yinba te gondro gori. Wenzan di padula tatala kaki kukosi gisa aga dati jawa tela teni tansi o hepi shawa shenki na yana sheba bu ten ta da yinba te ta kuwa shekere es. Tende yinba yinza dagi heji bi kisha jowa nda tabarin tsunba yinna ni naga kaki kukosi gihi bi gilanda o ta nigo nono hejig ta shedas yana shebi saas. Oh, yang naik sama sejajar ya. Orang dari sejajar ngomong deh, kakuk kakuk gigi begitu. Oh, cenderi. Oh, tiada lagi. Nduk ceni. Oh, dah yang gigi ini cegi boleh solanya. Oh, ni ringan na. Oh, dah cipat cijong cari. Tiada yang banyak. Oh, siapa boleh hibah sejajar ya? Dona kakuk kakuk gigi hibah kong pejin dalam semua ni. Tujuh awak dalam tni. Oh, dah deh dah siapa boleh yang bah. Oh, siapa boleh yang bah dah tengok yuris. Tanda tak berita. Masuk ceri sana. Ini sejajar sejajar. Oh, yang na. Nai sama sejajar ya tetapi risa. Tengin dulu ta, kong tenyo lana coba je siapa boleh hiba sejajar ya nego ta. Cikang anda ni ngan nani? Oh, tenyo lana coba jarak hibi ke cikang aman dek? Cai chani? Oh, sejajar ke cete jatuh dusud dek ni sini yoris. Sejajar ke cete jatuh dusud ni sini yoris. Tapi hula, oh, ta sejajar ke cete kurang tu ni zonggi yoris. Cendera sedilo, tenyo lana coba jarak sini sejajar ke cete jatuh jagre sedilo. Tenyo lana sa, ta tenyo sedilo kong hibi ke jarak ke cete kecu cewa ye. Tengarwa, ta tisul la, oh, jinju ke coba sajer na, ani sejajar ke cete jagre. Oh, tenyo sejajar ke cete kiji cewa ye hibat jatuh jagre sana, jarak ke cete tisul ke jisul la, rereke tu, oh, jinju ke coba sajer bitoni, ani jaba. Tenyo lana coba jarak hibi ke cete kurang ke ta, cungi ke. Ani nanti lepas siapa ini na, cawi cahni sejak itu jatuh dikehendaki. Tapi tujuh hula, ani ngantuk rasuk. Oh, tapi sejak itu kasih apa tu? Tapi ni senggol. Oh, tenyer lah nasi anda ke ni tenyer dah hutan ngaya apa tu? Coba jangan untuk sana ini gigi gigi i sana. Oh, ni tenyer dah hutan jadi dombi kita. Oh, sejak itu ngaya apa tu? Nego susul ngantuk kau tergiur. Tiang dulu, sekarang amat tu ke sejak itu jatuh jatuh dia ni susul apa tu? Susul sejak itu ni senggol es. Tapi siapa boleh hibur siapa sih? Agak sekarang semat dek, kandeng giur esana. Cikgu semua tu ke sejajar ke cerita, kita juga orang minat nama tu, tanya tu ni se, minat, tapi hula ceri sendiri, ane, sejajar ke cerita, tenju jauh sendiri, hendak dibi sendiri, orang dorang ke sendiri, tapi tenju res, kan res, ane, siapa boleh hibur siapa saja, tapi siapa boleh hibur siapa saja, ane, dek, orang kongsi hibur kiri kiri, langsung pada sesuatu, ane, ane ngasuh siapa ke das nama tu, sejajar. Oh, ko siapa boleh saya ke minat tanda, tapi hula kerja tenju res, ane, dek, tapi ke cerita pada sesuatu, dek, kan res jadi jauh sendiri, oh, siapa kongsi. Ani siapa pun yang begitu tentara jogres, siapa pun siapa jahat. Nek contoh dua gol ni, tenju jossu tiang ngasuh tenju jogres. Tenju ini dalam tanding kerana negara terjadi siapa pun siapa jahat. Anda langsung tanya jemput jadi yang itu. Oh, kira asal bagai cengah buku, siapa kanji ke siapa pun yang begitu tak tenar jogres ni. Oh, ani garis guru ko tenju jossu tiang dekat tenju jogres. Tapi macam kan dalam kongen jeda ke kadang cikwa cikong ni. Anjay kalau yang jadi sahaja ni, kita sudah dua begitu saja, kita dua begitu saja. Ani anjay kita ini justru tenyer awam. Macam ko anjay kita ini justru nasi sosu sosu tu. Ani cipta kali hita ke awat itu tenyer mari. Tiang itu lah. Di kalau sejajar kita selain yang siapa boleh hibah sahaja ni, kita dua begitu saja tenyer baru matu. Tapi nasi kita ini juga sosu kita hita ke awat itu tu. Ani tenyer mari. Tiang yang banyak tu. Ani sejuk tu, senjuk pagi anjay batang yang ni. Tak hajar kan mampu irwa, tak desa ke nani? Ani, arahnya be kancing baga korong, sejuk tak kisah ke cina tak? Ani, datu itu konsol desa la tak? Hingju nanti si ni, ani, tak nazar ini ayam dah, tak kandu hiji ke sejak ke tak? Tenju josu de la tak? Nansi je iwa, ani, cara mampu je korong, nama nasu je tak? Si ni ngan suda, jaga irwa, tak desa de, ngan suda dihoni, ani, semua itu ni mah hiji ni.
1: Dada qi qi simba di na, kan gi sun da lu chi lin qi ri. Yang la mung tu ngan ju lin qi xin ju ga su hiu.
0: 내 단디 가서 혀치치 처리세나 다. 다 시작이 간들라. 아, 시작이 최 니스는 니중 여바래. 아, 당 니스세나 문도 강다자. 고디 최 저스데라 때니 이니고 아, 시작이 최대소 땡여바래. 아, 땡여바래. 제대 왜자다 시작이 자주세나 문도 최저 토탕이야 저저 꼴대. 아, 아니 제자리 코로 로스. 야나 카카지 땡여마레스. 자치 랑고 놓나. 데다르 로스코로 시다르 치르즈나 다이조스치 카카시네 데요 마레스 데데 간데지레 세바이나 데 고론도 히마타 베게다 데다고 토당조스 요로 아 응어선디 이군 그런 거 놓나 다 담보니나 담보다 승아지라 짜다지 드마니라 드마데 파마나라 짜지라와스야 요로와 데리 디인디르 히마타 베게다 데다지까지 다 토당조스 데다 시다지 아니 체지 토다지스 데니다 아 다고 찍바 차디요 근데 이 차바텔라 데니 아니 시다지까슬라 아니 로스라 아 토단시였지 마대바리 아 내자지까지 땡이 잡아 되게가 초벌시네 되게 튜벌시 받던지 근데 시기비 전세는 간지리 있어 봐 이나 내자이나 이나 시다이나 강다제 신저지 천님복대 최코랑지 담보 저석이 차니 띠 봐 이나 아 상다 유명자지 최발의 마도 예 최제되니 미개이나 양다 최제되니 양이나 양다 대도 좀 맞지 직바 지정 차려 타코 시다지 가슬라다 미세기 처리된 데니라는 쩌바셔르스니 아니 산다르리다 고 화부구존라고 여바 마도 자이 차니 체그저적 토는기나 하장다 나버리 근데 여바 데라 데니 아니 자선지 바그노나 이나라 다 디지지 저지 간다 간이나 신데니리 히유미 가슬라 어데스니다 어데스니 시다 저다 니가다 처리된 어데니 콘솔 고 찍드 정이 아니 데요 바리 디너 선지바가 자와가 자치 코롱농 디바이나야 신데니는 고 시이 자치 찌게 토니 아니 고 냠지도 고 찌지도 된도로와 어 데라티나야 가서 히터 그리스 디너 시다제 가슬라 다이 조스를 때 아니 제자제 마히움비가 제트니 자치 때 랑기 아니 티바야나 초바 된데이들 따때 다이 조스 때 가서 쓰지 이자는 건 바이나 간디지레세 디너 어 자치 코롱고나 담보니나 담보튼 승아지라 짜다 야르 dhamanyana dhambate hamanana jajirwa teda ujjarrs wata te chere se dena njeda da shira nika chikpare wai ka ngaye jisula ge shira kasila ge taba saka jisula njeda ina che shira ina chi dhamanyana dhambate se dena njeda kisila ay jisula u shira kisila ay jisula vi ta hamanana se dena ta nama ra la te suki jisula njeda kabi ina che jirwa ta shira ka ina chi jake bata dena chadirwa tindila teda ujjarrs ya ga cikang dhudo shikare 담문이나 담보든 승아지라 자라지 너만이나 너마디 아 하마나나 자지러와 자진도와 왔다 치건 요 이게다 시작해서 요와 띵들어 아 시다지 가서라 개년라는 쩌바 자르세야 안 돼야 내 야바 이나 아 아니 치레스는다 간소 시다지 아 다이조스데 따따까지 히트거리 다들 간데스들 공디게 바나게 진주쩌게 담보 니데 가도 나게지슬 시다지 가서라 다 각고 가서 길이자 그래스 담문이나 담보든세 아니 진주 쯔바 아 드니라 진주적으로 선바 다 나바 바 쯔바 사 어디서기 지슬 시다지 갑슬라 아 아니 가이다 자크고 지슬 지세야 되자 그랬어 성아지라 짜다 짜스 진주적으로 덤바 아단 타메기 지슬 아니 시다기 갑슬라 아기고서기 위 되자 그랬어 다 휴대관도 담바이나 지금 깡바 카고미도 기바요 비치라 아니 야구 예수기 이신 티처 타 대바시니 야구 예수기 이제 그래스 도마니나 도마디스 하마나나 자자세들 아니 진주 쪽으로 하마 나마라라 되게기 지슬 아니 시다게 체제비 가슬 아니 자자로와세니 가야다 자구 쥐 가야다 자르다간 의자위티슬 자구 쥐리 대년나는 쩌바 자위티슬 아니 사르와 가야다 자구 쥐 이제 그래스 아래 대인들 따데스기나 강아이 지슬 기 다바사기 지슬 지 아이 지슬 위 야나 이 아니 나마라라기 지스르 지적이 받는데 지 차디어 어데지 감달라 아다 자와 롱고 노나다 시다던 제자니지 오친 인선당 아 아니 거기 토탕 줬으세나 뭐도 다이 줬을 당 아니 되니는데 지르잖아다 고시당 간이나 렌지도 때 받아 어야 신데 소소지 딱고 미 단이 여러와 대다 대주 줬을 때니인데 아니 그렇지 지들 다 대주 줬을 때 고시는 지받는 거 말고 노대기 쓰지다 렌지도 아니 땡 받던 데지 차대 받던 데지 더네 다 자와 디지 아니 제바 거라 다 양진 집이 도지 초기 다 리히 젠비 왕보고 나네 다 때라 천지 진대 요리서 바이나 리히 젠왕고 나네 다 천지 진대 요리서 바이나 그저 저거 영아보 나의 주반 제자데 대남 산다 지행하는 나의 선바 시자데 요틀 남아 라라치 다바 사치 강아거 아단 타미 어단 여세니 다 치건 딩거 아 다 공거 아 선지 봐 자와가 아 용대라더니 마 언제반지 봤더니 예지리 다 되게 놓은 가슬라 아 안손들라 단 가르세 그러고 마 고아나 보니네 나타 진짜지리 있어디라 거짓죄 영화 본 나이 주만 제다 대세한데 이게 자유 차니 어단 제다 그 친구 보 대 인자 마시 대나 산다 지행하는 나이 있어 마시 제다 대세한데 이게 시자 그 친구 보 대 인자 마시 요즘 남아 알아라 지 라수 바가 지금 선데 그 자유 차니 시자 단 제다 인지 자유 요출 아 시자 단 제다 인지 자유 요출 때 아니 아 지지도 신이 맞대 맞대 예지 지지도 대 말이 다 되라 담보 거주주의 영업은 나이 좀 만져다 되시디라 오 거당 저당 저의 오 등아보티 아 다 자위 차니 자거노노 다 니스된 바 예당 휴를된 바 지여로와 아 대체 돈바 예바이나 나여로와 디디라 오 다 거주주의 영업은 아 나이 좀 만져다 되스 오 다 나이 그 노니 나이 주바 되리스 대나 상다 지행하는 나이 쓴바 시다 되잖아 다 대넘 세야 되지잖아 공도 희비 그 거라수백 아, 드니 인제다 그 친구하고 대를 고기 봐. 다 걸어서 봐. 인제다 친구하고 대난라. 아, 산다 쟁하는 세들이다. 산다 산다 세들이다. 사인 타대 타대 세들이 진주로 와. 드니 산다 쟁 세들이다. 진주 사. 어, 진주 사. 더 여르위 여르위. 아니 저 장로 그러지. 아니 기지지위. 어선 뜻 그랬어. 어디인지로 어, 걸어서 봐라. 아니 진주 사제위 기지지위 이시 접었던 거 보대. 에, 아니 나이고 왔다 다 야바 이나. 아다 나이거는 스마 오다 시다스 야들이 있어요. 시다들이 있어요. 대인들은 어 담보 직강 담보 인게 언제다 그 쟁이 좀 왔다. 직강 아니 그 버르고다 대나 산다지 않는 집이거든요. 직강 되는 거 어 되니 시다디 시다 그 쟁이 좀 그래. 요즘 남아라라 이제 다바사지 강은 아다 타면 오다 여디야 되게 다 대인들 제자인 나인다 시자인 나 제자다 시다 그 쟁이 인가 돼. 어 진주라 뛰기 비게 제 영원진리스 Then the ginger that give you check yaman yen by yenza, and a raran ginger gang gisle. Oh, chatter jutsel. Yana ginger so gisle chatter jutan rabote, and a candidate is a vaina. Ah, jutsel said the dairy. Nikaj jutsel, danger jutsel the marri, die jutsel the dairy. That jutsel the candidate is a dealer, or just a namarala juice a dealer. Ginger namarala, take a gisle, and a church agrees, and don't you dare it. 그런 제작 토단지에서도 그런 게 되신 거야. 되게 이지스는 제작이 체이나 제작을 했어요. 근데 휴는 가서 광고 그랬어요. 시작이 체작이 위치했나? 진주 남아라라 기지서 가야다 자꾸 그 저석이 지지 제작을 했어요. 내가 좀 휴를 쓰고 어떻게 그래. 왜? 근데 저서 남아라라 지었어요. 니가 니땐라 제작이 체기 줬을 때마다 휴땐라 시작이 체기 줬어요. 근데 시작도 내가 지지. 근데 다바 사주 강아 그 힙이 다바 사주에서 니가서라 진주 답다 진주 바다 진주 사 더스 그 지서는 아니 저자 그래스 단다 조체 자위 찬시에 잡아이나 단 내다가 책 도난 셨으나고 드린도와 디들 내다가 체이나 가야다 자 그 저자 그래스 다 대지 휴로 광고 그 바라잖아 가데 다바 사기 지스레 셰다가 체지 자기나 셰다가 체 강토 그래스 디는 아니 쳇대라 사다진이 지 어 다바 사 지스 대자 그래스 야레 디들 너가 응이스나 어 아니 내다가 책 도탄 대대 요래 아니 휴스레 저러잖아 아니 셰다가 책 와 도탄 셨어 대양 가서 어 대자 봤던 내 지 자리 요래 근데 아단 타미 어단 유 히비가슬라 진주 아단 요나 타미 세디르다 진주 아타데 니스 메바로와 디노 진주 아단 야나 타미 덴데 강가가스 이나 제다가 체디 강자그레 세디르 아단 타미 어단 유 세디르 아기고 어단 야기고 유 데니 가루지자 그래서 그래 아단 타미 가슬은 제다 이나 어단 유자기나 오나 제다데 그 체이나 강제기 바래에서나 아니 위단 이 어딘지 그랬어 어단 여기 짓을라 소속 짓을라 산다디 잡아이나 위이로와 대인 바 연장다 지왕그 친들이 아니 시자단 제자닌지 최저 민자다 아니 자이 조스데 바 소소 서버신 바 신이 되어래 되네 자 니그 차니 선집바가 자와가 놓는 그룹 휴대인에서 지그다 치 제자 가슬라 여단 시자 가슬라 이이로와 대인인데 아니 지왕그 가슬라 다 치르세디 고 휴대인 존다 보시니 야마게바 의슬 어 아니 땡야바리 니데시요리 거주주 의영아 보세니 고기스 어 땡요리 땡내 바인자라 아니 자와단 더르용 바이나 아 아니 아 지만데 치르지는 아니 고 지기 땡당게 치니 카스르 보데야 고데 보다 아 드니 일라 군선라비게 땡데게다 미세게 치지 되바데니 이자리 콩근 제비게 단중근 잡아 간에서 메모고 노나 아니 시다단 제단이 저 모단 쳬버 아니 소소라고 그러지 아 빼지다 지대게니 아니 맞으면 해 봐리. 근데 이제 다 대소주 걸었다. 오든 간소 신대 그 나이 인지 대주 줘서

0: 워거니 캉키랑데 로인 신카 노는 뭐이 드린체 드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든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챤리나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크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히
2: 오레레레 롱팅 카바스미안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크 냐뿌 예히토나 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로제니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 다 답이동에 되니 나나 저 도르토미 배운 게시리 텐제 송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비잖아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